봉아성 기한리 아론정 나시도마봉 옥림소 뿌던던 기주돈 알람롱 지농롱 앙봉 이롱찌 띠마롱 탱비 아돈돈 이한리 아룬정 찌로 투노이넌 닐룬세 보생롱